0: 괜찮아. 다 살아있죠?
1: 네, 살아있습니다.
0: 비행기 갔어. 우리 빨리 갑시다.
1: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빨리
0: 빨리 가자. 빨리. 빨리. 뒤 사람들 빨리 따라와. 빨리. 누구도 잘 지키고.

0: 军长，所有炮弹填装完毕，等待您的命令。
1: 过瘾吗？
0: 我今天开的炮比我这辈子扎起来的都多，怎么什么时候过我这种日子，不用数着炮弹开炮啊？
1: 感谢洪副司令，两个运输团专门给这小子送炮弹，
0: 那我们也对得起他。
2: 중국 군대가 공격 들어오기 전에 진지 공사 끝나서 참 다행이다.
0: 报告, 炮火 준비 완비.
1: 5분钟 후 실시 炮火 覆盖.
0: 是. 军长, 这边.

0: 你刚刚伤愈，就派你过来了。我出来就是巡查安保的，有你在我就放心了。
1: 首长，得知要来保护您，我实在是太高兴了。
0: 回国以后不想退役？不想，就想一辈子当兵。好好干。
2: 오늘밤 목적은 내봉장에 있는 중공 대표단을 추격한다. 그래야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은 전쟁 협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거야.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무조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.
3: 대한민국 만세!
4: 총은 안 씁니까?
2: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!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! 애국심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! 알겠냐?
5: 알겠습니다!
2: 출발!

0: 무기들레라라!
1: 허세 버리지 마. 이 총 안에 총알이 없잖아. 여기 중립 지역이라 총을 못 쏴.
2: 너희들이랑 싸우면서 총은 필요 없지.
1: 담벼! 도망쳐! 도망쳐! 도망쳐!
3: 정우정! 정우정!
4: 네. 정우정! 정우정!
3: 마상 송도 유호전! 부시 이지의 대자 장조!
5: 快!
3: 정우정!
5: 快!
3: 快! 慢点! 快! 把美国人叫来，让他们亲眼看看。
6: 李队长，
3: 快去！